0: 네,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 리더님의 써니님, 가드님, 네이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세 분을 한 분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써니님.
1: 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명랑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이 추구미인 사람이고요. 현재는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 리더를 맡고 있고 서신동에서 작은 책방 나의 계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시구나. 오, 명랑 교양에 네.
1: 명랑하지만 버트 교양 있는.
0: 아, 네네네네.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써니라는 이름에는 써니라는 닉네임을 좀 쓰시게 된 이유나 그리고 또 북클럽에서 리더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1: 써니라는 이름은 일단 제 본명이 박묘영이거든요.
0: 아, 네.
1: 네, 묘할 묘자의 빛날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어렵고
0: 네네네.
1: 그리고 제 전공이 또 영어 교육이잖아요.
0: 아.
1: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아주 쉬운 걸로 써니 지었고요.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미이고
0: 네네네네.
1: 제 북클럽에서는 시즌 기획부터 발제문 만드는 거 또는 책 선정 이런 것까지 전체 흐름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거의 총괄하시는 거네요.
1: 네.
0: 네. 장?
1: 장? 네, 장입니다.
0: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가든님 소개 부탁드려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원 국어논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0: 아, 네, 네, 네.
2: 이따 평생교육원 소장이에요. 부케입니다.
0: 오, 그러시구나.
2: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부터 이렇게 중장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평생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0: 아. 평생교육을 꿈꾸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가든이 네. 본명에서 나온 닉네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 아.
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실제로 저희 아내 나의 계절 안에서는 정원의 책으로 닉네임 쓰고 있고요.
0: 네네네네.
2: 그냥 본명이 정원이어서.
0: 그러시구나.
2: 네.
0: 그러면 지금 나의 계절에서 포지션은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지금 저희 나의 계절에서 처음에 이제 명선님, 써니님하고 같이
0: 네네네.
2: 이런 움직임 태동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기록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 지기님들이랑 같이 뭐 기획회의 하거나 이럴 때 조정하거나
1: 네.
2: 그다음에 이 올라간 텐션을 눌러주는 역할.
1: 네. 저희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제가 사전 네. 인터뷰 때
2: 네.
0: 그 써니 리더님께서 그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정신적 지주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2: 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0: 그러시구나. 아니, 정말 나의 계절은 본캐만 가져서는 안 되는가 봐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네이처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이처님도 소개해 주세요. 너무 또 아리따우신데.
3: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을 문화로 만드는 네이처 변자은입니다.
0: 네.
3: 네. 나의 계절에서는 기획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왠지 네이처? 그러면 정원님, 그 가든님과 좀 뭔가 비슷한 이름에서 닉네임이 나오지 않았나 유추가 되는데요. 한번
3: 네, 제 본명도 네이처 자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0: 네.
3: 그래서 여기 안에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1: 자연했어요. 네이처
3: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아까도 안내해 주셨다시피 사람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닉네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물론 이제 뭐 미모 순으로 미모 예쁜 사람들끼리
1: 제 순서는
0: 모였나?
1: 저부터.
0: 아니 아니요.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쁜 아이들 모여라 이랬나?
1: 그런 것도 있고.
0: 네.
1: 사실
0: 예.
1: 맨 처음에 정원쌤하고 저하고 알게 된 사이고요.
0: 네.
1: 한 10년 됐어요. 알게 된 거는.
0: 아, 그러시구나.
1: 예전에 독서코치의 그 배우면서 같이 만나게 됐었고 그 이후로 계속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도 계속 해왔었던 멤버예요. 네. 근데 코드도 잘 맞고 제가 워낙에 방방이되다 보니까 차분한 선생님하고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산적으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생산적으로 살기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둘이 만들었어요.
2: 이름은 너무 거창하지만
1: 외부에서 보면은 본부라고 하니까 몇천 명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두 명 있었어요. 이게 TMI지만 제 남편이 재무이사. 돈 내주는 사람.
2: 네. 주로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역할을 하고.
1: 그러다가 이제
3: 저는 사실은 리더님하고는 이제 리더님의 자녀를 제가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피아노를 그러시구나.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2021년에 그때 이제 아 영어 선생님이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북클럽을 한다는 거를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서 전 영어책 읽는 줄 알고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신청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인연이 됐고 네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으로 살기 운동본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명이냐 나도 좀 들어가 보자 했더니 단 두 명이 사이좋게 계셔서 저까지 현재 세 명이서 잘 그렇구나. 운동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저희 두 명이긴 했는데 꽤 네. 조직적이었어요.
1: 맞아요.
2: 기록도 꾸준히 남겼고요.
0: 생산성 있는
1: 네네.
0: 잉여인간이 되면 안 돼.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니 써니님의 실행력, 그리고 가든님의 섬세한, 그리고 네이처님의 기획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모임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함께 놓고 보니까요. 따뜻한 포근한 햇살, 그리고 뭔가 우리를 감싸주는 자연의 안에 있는 정원, 자연. 이 셋이 어우러져서 나의 계절이라는 이름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인사 나누었고요. 또 나의 계절에서 맡고 있는 또 인연이 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곡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작은 정원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인데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정말 비밀스러운 어느 곳에서 혼자 거닐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계절의 시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나의 계절은 언제 어떻게 문을 열었나요?
1: 일단 나의 계절은 2024년 4월에 네. 시작을 했어요. 원래 오래 전부터 이제 독서 모임을 저 개인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10년 전 정도 됐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이제 다른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세 명이 다 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0: 그러시네요. 예.
1: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상대하는 게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면은 엄마들이 바로 서야 애들도 바르구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엄마들 어떻게 개조를 시킬까 그러다가
0: 맘 개몽 운동.
1: 네, 맘 개몽 운동이에요.
0: 개몽운동.
1: 맞아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한번 해보자. 저희가 잘하는 책으로.
0: 네.
1: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바로 서야 자녀도 성장을 하고 그 변화가 사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0: 그렇구나.
1: 끊어갈까요?
0: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서 자연스럽게.
1: 네.
0: 그러면 나의 계절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제 물론 뭐 닉네임도 너무 예쁜데 나의 계절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셨나요? 우리 써니님께서?
1: 네,
0: 교양 있는 우리 써니님께서.
1: 네, 그렇죠. 명랑어 교양을 제가 지었고요.
0: 네, 네.
1: 고민을
0: 네.
1: 진짜 많이 했는데.
0: 네.
1: 목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나의 계절이라고 하는 걸 왜 설립을 하게 됐느냐를, 그러니까 명확하다 보니까, 모든 엄마들에도, 모든 사람들한테도 자기만의 계절이 있고.
0: 그렇죠.
1: 예.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데, 네. 지금 다 감춰놓고 있는 거다. 그걸 좀 끄집어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나의 계절이라고 지었습니다.
0: 네. 맞아요. 서로 다른 그런 속도와 삶의 때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길 바래서 나의 계절이라고 지으셨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즌을 진행하고 있나요? 궁금해요.
1: 시즌은 시즌 6 진행하고
0: 벌써요?
1: 있습니다.
0: 벌써요?
1: 네. 저희 시즌 1은 6개월 동안 했었고요.
0: 예, 예.
1: 그다음부터는 4개월씩 진행하고 있고
0: 네.
1: 지금 시즌 6는 아일랜드 문학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오, 아일랜드 문학 특집. 이게 네. 책 모임이 아니면 되게 만나보기 좀 쉽지 않은
1: 네,
0: 문학이네요.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그 청취자분들도 되게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장소는 서신동 나의 계절이고요.
0: 네. 서신동에 있죠. 네. 서신동에 계시는 그 주민 여러분, 이렇게 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 아직도 모르셨나요? 안터 1길 16번지입니다. 1층 소나무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0: 네네, 적으셨죠?
1: 네.
0: 네.
1: 일단 장소는 나의 계절에서 하고요.
0: 네네.
1: 넷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서점인가요?
1: 네, 서점이긴 하죠.
2: 책방 맞아요. 그런데.
0: 요즘에 그 전주가 저희가 그 도서관으로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름다운
2: 맞아요.
0: 도서관. 그리고 골목골목 동네 책방도 정말 많고요. 작은 도서관도 많잖아요. 그 중에 또 아름답게 보석처럼 있는 나의 계절이 있군요.
2: 네. 근데 이 책방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책방이라고 했으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네네.
2: 물론 책이 있어요. 그런데.
0: 네네네.
2: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주인장의 취향대로 갖다 놓은 책들이고요.
0: 왠지 그래서 더 매력 있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선견지명이 좀 있나? 요즘 트렌드가 그잖아요. 누구나 다 읽는 책 말고
0: 그렇죠.
2: 어떤 취향 따라쟁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2: 오히려 영미문학 쪽이나 이쪽 문학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방에 오면 진짜 취향대로 골라보실 수가 있어요.
0: 요즘에 또 시즌 6 아일랜드 문학이라고 네네. 말씀하실 때부터 왠지 뭔가 네. 다르구나 느꼈어요.
2: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렇게 색다른 이런 책방 그리고 나의 계절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1: 일단 책을 잘 읽는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고 책을 읽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사람이 오기를 희망을 해요. 저희가 무슨 정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의결 기구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맞고 이건 뭐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아 너도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시군요.
3: 요즘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책방을 찾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2: 진짜 네네네. 많이. 막 정말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요. 네.
3: 처음에는 엄마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남녀노소로 확장이 됐고 네네네. 아까 나의 계절에 좀 덧붙이자면 네. 이제 그 판매자는 본인의 취향이지만 또 주문자 그 방식대로 맞추며 그거 제가 혹시 가장 네, 많은 네, 판매 부스를
1: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받는
3: 네네 그렇죠
0: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네네. 또 고객의 입맛도 맞춰주는
1: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마음대로 골라봐 썰이원 네. 아니야 무한대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책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지만 함께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생각의 경계를 발견하 하게 된다고 하지요. 자,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써니님의 추천곡인데 어떤 곡인가요?
1: 아,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곡이고요. 저는 이 노래는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눈물이 나요. 네.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구나. 네. 또 울라 그래.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다 처음이잖아요. 다 네. 아마추어고 그런데도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도 요즘에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번 달 책이거든요.
0: 아, 네.
1: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가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우리 써니님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곡해 주신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써니님의 추천곡 아마추어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드림스 컴트루.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의 계절의 실제 모임의 운영 방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세분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책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선생님이 하셔야죠.
0: 네.
2: 책을 선정하시는
1: 책
2: 거죠.
1: 선정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0: 네.
1: 시즌 주제를 정해요. 네,
0: 네네.
1: 그다음에 주제에 맞는 4권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하고 선정할 때 이제 문학성이 있어야 하고
0: 문학성.
1: 네, 문학성이
0: 빠지면
1: 있어야
0: 안 돼.
1: 합니다. 네.
0: 네네네.
1: 그리고 한 달에 읽을 수 있는 난이도나 분량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제 봐야 되고요. 또 주제가 하나로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0: 맞아요.
1: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토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권이 하나의 시즌 안에서 균형 있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0: 와,
1: 쉽지 않아요.
0: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까다롭게,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시즌 6까지 올수 있었군요.
1: 네네네네.
0: 네. 너무 그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1: 네, 아주 만족해 하시고, 이런 거못 봤다.
0: 네.
1: 이런 데가 어딨냐.
0: 네. 그러면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순서로 그 진행이 되는, 2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일단은 인사하고,
0: 예.
1: 네, 책 소개, 작가 소개하고요. 오늘의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는 그런 것도 있고, 밑줄 문장이나 전체 감상 나누기, 그다음 발제문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와, 완전 체계적인데요?
1: 예.
0: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이 뭐죠? 너무 궁금하다.
1: 그건 이제 오프닝에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의 질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건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책과 상관없는 질문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뭐, 8월에 만났다. 그러면, 7월에 뭐, 휴가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려보는 것이고,
0: 네네네.
1: 책과 관련된 질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즌6에 첫 책이었던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0: 오, 한번
1: 보여드릴까요?
0: 들어서, 예.
1: 예.
0: 오, 네.
1: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남자인데,
0: 네네.
1: 이 책이 아름다움에 관련, 미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했을 때 제가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최근에 여러분이 보았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거였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0: 네, 그
3: 보통
0: 질문도
3: 생각열기라고 생각, 마음열기라고
0: 네네네.
3: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3: 네.
0: 부징으로 또그 주제에 맞게 준비 그때그때 다르게 준비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은 또 누가 준비하죠?
1: 아,
0: 우리 써니님께서?
1: 내가 자주 내가 자주
0: 네.
1: 네.
0: 아, 그럼 최근에는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1: 지금 이제 저번 달에 이 피그말리온
0: 오,
1: 읽었습니다. 네,
0: 피그말리온.
1: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네.
0: 네네네.
1: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교육학 쪽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0: 네.
1: 피그말리온이 이 아일랜드 작가가 쓴 조지 버나드 쇼가 쓴 희곡이에요. 저희가 이
0: 네.
1: 희곡을 처음 읽어봐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노벨문학상 작가가 쓴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0: 네.
1: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저희가 이제
0: 피그말리온 효과
1: 맞아요,
0: 들어봤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목적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0: 네.
1: 심리학적이나 철학적 용어 같은 거 공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0: 네.
3: 진짜 고퀄이에요. 그래서 네,
0: 그렇구나.
3: 저희들은 그래서 고퀄이라고 하죠.
2: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의 또 그런 의견들을 나누기도 하고,
0: 오, 모임
2: 네.
0: 전에 그렇게
2: 네네네.
0: 사전으로 서로
2: 네.
0: 정보도
2: 지난번
0: 공유하고.
2: 책은 이제 희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0: 네네네.
2: 관련된 뭐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것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또, 한 달에 한번 모이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또이 나의 계절만의 큰 특징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수시로 서로 자료도 공유하고 의견도 공유하고
1: 자료를 너무... 가장 많이 공유해 주시는 분이 자연님이세요.
0: 네, 아, 저는 우리 네이처님
2: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이제 조만간 생각을 파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어, 그거 좋은데요.
1: 네, 네. 생각을 팝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고
2: 네, 주식회사 147. 아.
1: 147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0: 어, 무슨 뜻인가요?
1: IQ가 147이.
0: 와! 오! 그렇구나.
2: 아, 아직 확인 불가예요.
1: 지금. 비공식.
2: 아, 네네. 비공식. 네, 있습니다.
0: 아, 그런데 이 책 모임이 항상 뭐라고 해요? 책을 다 또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 왠지 그 모임에 맞아요. 나가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는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은가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1: 네, 그럼요.
3: 그죠? 아니, 일단 뭐 벌칙 뭐 벌금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희 그 리더인 써니님이 네. 발문 자체를 안 읽어도 마치 읽은 것처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0: 오, 그렇구나.
3: 네,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 만약에 다 못 읽고 왔다. 네네네. 그런데 혹은 안 읽고 오신 분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궁금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 읽어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읽고 싶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0: 네. 어, 그러니까 않아도 와서 그 책에 대해 매력, 호기심을 발견해서 책을 네. 또 권장하게 되는 네, 걸 맞아요. 집에 가서 꼭 읽어봐야지. 네. 막 이렇게.
3: 사실은 저희 선정해 놓은 그 책들이 사실 네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들이 많아요.
0: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네. 저희를 보여주신다고. 네. 저희가 맞아요. 지금 라디오로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로 또 이게 화면이 송출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니님께서 지금 알레프라는 책.
1: 어, 피그말리온.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고도를 기다리며, 네, 기타 등등.
0: 어, 지금 이렇게 안내해 주신 책은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또 여름방학이기도 하니까 어,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회원들이 모이면 조금 말수가 적거나 또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어, 또 이렇게 해 주시나요?
1: 아, 일단 말수, 예, 처음 오시거나 말수가 적으신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는 말을 안 시키지 않아요.
0: 네네.
1: 예. 어, 시키지 않는 게 저의 배려예요. 예. 그분들도 말 시키지 마세요. 저 그냥 이따 갈게요. 듣고만 있을게요. 막 이래요.
0: 네네.
1: 어, 근데 하다가 보면은 저한테 눈빛과 몸짓으로 이렇게 다 보내요, 신호를. 아, 나 말하고 싶다. 네. 나 시켜라.
0: 네.
1: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말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아까 이제 책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여름방학에는 좀 이 책 한 권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 하는 추천 책을 하나만 조금 안내해 주시겠어요?
1: 뭐 다 좋은데요.
0: 네네네.
1: 남녀노소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책 그리고 여운이 남는 책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네, 이거를 추천해 주고 싶은데 일단 얇아요.
0: 네.
2: 얇고 안 얇아요.
1: 얇고 그리고 솔제니친이 쓴 대문호가 쓴 작품이에요.
0: 네. 네.
1: 러시아 작가이고요. 어, 이게, 어, 이반 데니소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하루 동안 겪는 일이에요.
0: 네.
1: 근데 그 하루를 보내면서, 어, 좀 뭐, 너무 춥고, 배고프고, 이런 와중에, 그래도 간간이 기쁨이 찾아와.
0: 네.
1: 어, 나한테, 어, 감자 하나를 더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햇살이 비치거나, 비춰준다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어, 저 멀리, 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어, 그런 소소한 기쁨 하나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어, 제가 요즘에 많이, 어, 하는 말들,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그, 어, 패스트 읽으면서 까미에 빠져가지고 까미의 사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막 어, 합리적이거나 막 행복하거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다 불합리하고
0: 네네네.
1: 부조리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0: 네.
1: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의 웃음을 보면 나도 모르게 흐뭇하고 예, 날씨가 좋으면 어, 또 기분이 좋고 어,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 비 오면, 어, 비가 와서 좋다, 이렇게 하고. 이런 소소한 작은 기쁨 하나가 삶을 살게 하는다는 그런 메시지.
0: 아,
1: 어, 저는 까미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1: 그런 메시지가.

0: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에게 오래 남는 책과 장면을 한 권씩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우리 써니님께서는 앞서 책을 저희에게 이렇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든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1: 저는 저희 시즌 제일 첫 번째 했던 책이에요. 여러 진짜 책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 부모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네. 책 선정이었었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이 이 조선미 교수님의 영원히 강한 아이로 키워라 이 네네네. 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요즘은 너무 민주적인 거를 추구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금쪽이 이런 말들 나오는데 사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도덕적 기준이 생길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좀 더 강하게 바운더리를 좀 쳐주고 또 이렇게 강한 뭐 책임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제 생각을 많이 깨는 책이었어요.
0: 아, 그렇구나. 네.
1: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어린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꼭 읽고 어떤 기준점을 세우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0: 네. 엄마들 잘 들으셨죠? 조선미 교수의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입니다. 자, 우리 네이처님은요?
1: 저는 시즌 우리 세 번째에서 예술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었던 책이에요. 제목과 표지가 너무 멋져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패트릭 브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을 잃게 돼요. 그래서 형을 잃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사실은 어떤 문제 자체를 없애줄 순 없지만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네. 책뿐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 온 이런 기억들도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더 나눠주시죠? 가든, 우리 정원님.
2: 저희가 이 책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고 사실은 저희가 새빵살이를 좀 하다가. 제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새빵살이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확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다 비어있는데 집기 와가지고 전부 다 저희 그 추운데 쪽을 치고 앉아가지고 박스 깔고 막 나사 조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가장 좀 특별한 기억인 것 같아요.
0: 그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네. 아, 우리 또 네이처님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1: 그 모든 공간에 이제 저희 셋이 함께했고 네네네. 그런 1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사람들 너무 축하해 주시고 또 매월 이렇게 어떻게 이 공간에 지불해야 되는 렌트비를 네네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해 주시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1년을 맞이하는 돌잔치를 올 3월 했거든요. 그때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네.
2: 돌잔치 얘기 좀 하시죠.
3: 돌잔치 때 제가 너무나 유퀴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유재석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무슨 퀴즈를 내고 싶은 거예요.
0: 그러셨구나.
3: 지금 아주 그냥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 그때 봄이었거든요. 3월. 네네네네네. 그래서 쑥으로 꽃다발 만들고 냉이로 꽃다발 만들고
2: 솔직히 말해요. 돈 없어서 그랬죠.
3: 맞아, 돈이 없어.
0: 아니 근데 먹을 수 없는 꽃보다는 너무 좋은데요.
3: 사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0: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독서 운영을 지금 시즌 6까지 하시면서 그런 독서 방식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3: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책을 읽을 때 재미로 읽을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져요. 놓이게 됐어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그 우리 독서 모임에 어울릴 만한 책일까? 이거 항상 고민하고 이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있게 되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이렇게 발문은 다 써니님이 만드니까 혼자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는 좀 즐기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생각은 많고 추진력은 정말 뒤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함께 하게 되면서 그나마 좀 실행력이 살짝 좀 생기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0: 그렇구나.
2: 이런 것 같아요.
0: 네네.
1: 저 역시 이제 북클럽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다가 약간 쉼이 필요한 시간에 북클럽에 참여를 했어요. 저도 사실 북클럽에 N번째 참가자였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이제 삶이 즐겁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저희 그 리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줘서 감사해요. 리더님 덕분에 이 책에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게 됐어요. 또 어떻게 한 달을 기다려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보람된다고 하셨거든요.
3: 맞습니다.
0: 네. 자,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다음 곡은요. 가든님 추천곡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든님.
2: 아, 저는
0: 정원님?
2: 네, 저희 이거 그 선정한 곡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인연이 정말 어쩌다 마주친 거예요.
0: 네네네.
2: 그런데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한 달도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아, 이래서 이런 곡들이 우리 세 사람의 인연과 혹은 나의 계절에 모여든 선생님들과의 어떤 인연이 아닐까. 그래서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선정하게 네. 되었습니다.
0: 어쩌다 마주친 귀한 그대. 네. 네, 그러면 구창모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가드님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나의 계절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처럼 부담 갖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란답니다. 자, 전문적인 독서 모임이면서 동네 문화 공동체이기도 한 나의 계절. 나의 계절이 다른 독서 모임과 구별되는 특징과 또 많은 예정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1: 아, 저희 나의 계절은 이렇게 시즌제로 하는 독서 모임 이외에 네. 책이 음악으로 만나는 뭐 공연이라든지 낭독으로 확장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 연주도 해요. 저희 공간에 피아노와 또 와, 연주자들이 이렇게 찾아주는 네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살롱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3, 6, 9, 12월에 이렇게 열리고요.
0: 살롱드 클래식이요?
1: 네네. 오.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기반으로 하는 이제 클래식을 듣는 거를 넘어서 읽어보자라고 해서 클래식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책들과 함께하는 이제 짝수달에 매일 열리는 읽는 클래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그 2026 문학주간이라는 게 있는데 9월 16일부터 20일이 문학주간이에요. 네. 근데 그 사업에 저희 나의 계절이 우리 동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30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곳에 선정이 되었어요.
0: 오, 박수 네. 축하드려요.
1: 네. 그래서 이제 9월 20일에 책과 음악, 낭독 그리고 전시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9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책, 음악, 낭독, 전시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인데요. 나의 계절을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네. 나의 계절에서 또 새롭게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같은 게 있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이름하여 나도 오늘은 독서 모임 리더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즌제로 제가 매달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 멤버들 하나하나가 이번 달은 A가 하고 다음 달은 B가 리더하고 다음 달은 C가 리드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오늘은 독서 모임 리더가 한 번 하고, 제가 한 번 하고 해가지고, 각각이 다 독서 모임 리더의 경험을 한 번 다 만끽하게 해보고 싶다. 오. 이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0: 너무 좋은데요? 각자의 색깔이 다 네. 다르니까, 다양한 독서 모임이 될 것 같아요.
2: 네네, 맞아요.
0: 와. 뭐 이렇게 독서 지도자 양성 과정까지 네.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다음 시즌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것도 그 청취자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나의 계절을 참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네, 다음 시즌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시즌 6는 7이죠.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0: 아, 네네.
2: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시대 변화.
0: 시대 변화.
2: 네. 오, 네. 그걸 지금 후보 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초에 회원 모집을, 모집 공고가 날 거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나, 밴드 네이버, 밴드 전주 북클럽 나의 계절 많이 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그렇지 않아도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어디로 문의하면 될지 제가 네.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2: 아, 그랬구나.
0: 다시 한번 안내해 주세요.
2: 네, SNS 나의 계절,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나의 계절, 밴드 전주 북클럽 나의 계절.
0: 네. 아, 네. 그러면 여성들만을 위한 독서 모임인가요?
2: 아, 그건 아니에요. 이 시즌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여성들을 위한 걸로 했었고, 네네네. 나머지는 다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남성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독서 심화반이나 읽는 클래식 등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2: 아, 회비는 아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시면 되고 저희가 네 달에 한 시즌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0: 네네.
2: 한 시즌에 8만 원입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선정 도서는?
2: 아, 선정 도서는 저희가 책방이기 때문에 저희 책방에서 꾸러미로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셔도 되고 아니다, 난 안 사겠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마음에 남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새로운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이 이전과 다른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책은 이미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나의 계절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문장씩 부탁드릴게요. 나에게 나의 계절은 땡땡땡이다.
2: 네, 나에게 나의 계절은 실행력이다. 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의 장소로 나의 계절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나에게 나의 계절은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 서로 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모습으로 조화롭게 성장하고 함께 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네이처님.
1: 네, 저는 나의 계절은 연결이다. 책과 사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만나서 서로의 연결을 하는 그런 멋진 장소가 나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0: 아, 어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러는지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네, 여러분의 지금 계절에는 어떤 책이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책의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 좋아하는 책 한 권, 마음에 남는 문장 한 줄을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한 사람과 만남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지 모르니까요. 자, 함께 해주신 나의 계절의 써니님, 정원님, 네이처님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계절에서 뵐게요.
2: 빠이요.
0: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커뮤니티 천천만만. 오늘은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자, 네이처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동률 출발을 들려드리면서요. 홍디도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두 자신의 속도와 모습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먼저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39도,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차 안에 계신 분도, 일터에 계신 분도, 또 집에서 더위를 견디고 계신 분도 오늘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물도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괜한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내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뜨거워도 우리의 말과 마음만큼은 시원하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일상에 잠시 쉬어갈 그늘이 되어드리는 방송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3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뜨거운 도심을 잠시 벗어나 푸른 바다와 아주 신선한 선선한 밤바람을 만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여름 휴가철일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로 여러분들 시원한 곳으로 많이들 가시고, 또 제주도들 많이들 가시죠? 제주도에 푸른 밤 보고 시원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시작할 때 굉장히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너무 덥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영남 지방 뭐 울산, 부산 이런 곳은 연일 39도, 뭐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한낮에. 뭐 해운대에서는 뭐 낮에 그보다 더 뜨겁게 뭐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계가 고장 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극한 폭염이죠. 그리고 뭐 열대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한 며칠 정도였는데 지금 뭐 일주일이 넘어가고 최장 뭐 13일, 2주 이렇게 되고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최장 열대야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정말 많이 더워졌죠.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름이 예전에 전주도가 덥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버텼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뭐 낮은 뭐 뿐만 아니라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에어컨 없이 보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에는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내지 못했다고 마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잠시 몸을 식히시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늘에서 자주 쉬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날 뜨겁지만 시원한 숲에 가셔서 이렇게 시원한 숲의 공기 그리고 나무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쉬었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보다 많이 덥지? 잠깐 쉬어가자 라는 그런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주온도 여러분 곁에서 조금은 시원하고 조금은 다정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니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음악 두곡 듣고 왔는데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이어서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같아요. 네. 한여름이라고 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늦은 밤의 산책, 뭐 차가운 수막 한 조각 같은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올여름은 뭐 낭만을 느끼기 전에 정말 덥다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덥다, 뜨겁다, 뭐. 낮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쉬 가시지 않죠. 뭐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작은 꿀 같은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원한 물한 잔, 선풍기 앞에서 또는 에어컨 앞에서 맞는 바람, 그리고 반가운 사람과 나누는 그런 짧은 안부, 그리고 시원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듣는 노래 한 곡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작은 꿀 같은 그런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덥고 힘들더라도 뭐 사소하지만 시원한 순간 하나쯤은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꼭 물을 챙겨 드시고,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더우면 조금씩 쉬었다 가시고, 잠깐이라도 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다양한 라디오 드라마, 스포츠, 음악,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소식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체지방률이 남성 20%, 여성 28% 이상인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의 전주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체지방률이 높은 시민을 우선 선정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여자들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 교육과 식사일지 점검을 받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등 단체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고요.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혈액 검사와 체성분 측정이 진행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가치와 로컬 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고요.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고요.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한은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중 접수 기간은 7월과 8월이고요.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 이참여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참여 예산 제안도 받습니다. 접수 기한은 8월 4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청년정책 누리집 청정지대나 전주시 통합신청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정착과 가족 친화 환경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혁신 시민 정책 제안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시 인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전주시 기획예산과 063-281-204번, 청년 참여 예산은 063-281-8718번, 인구혁신 시민정책 제안은 063-281-867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지겠습니다. 윤마치 초록.

네, 윷마치 초록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출신 고 조성만 열사의 삶을 조명한 음악극이 열립니다. 전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8월 8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음악극 한 청년의 마지막 편지 그렇게 통일의 문을 두드렸다를 공연합니다. 김제 출신인 조성만 열사는 1988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과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을 촉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됐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 열사의 삶을 음악과 연극, 영상으로 재구성해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룩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빗소리 합창단도 무대에 함께합니다. 공연 제작비 마련을 위한 천인 추진위원도 7월 30일까지 모집하고요. 개인은 5만원, 단체는 10만원 이상 후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화 063-231-06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함께 운영할 자원봉사자 80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1원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강연과 전시, 체험, 북마켓 등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행사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환경 정리 등을 맡게 됩니다. 활동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8시간이고요. 하루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흘 연속 참여자도 환영합니다. 활동자에게는 하루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원봉사자 모집을 검색해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4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독서대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주 독서 대전이 책을 매개로 청년들이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2026 전주 청년 독서 토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향교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선정 도서는 모드리안 작가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입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 상처와 분노, 마음속 공허함 등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참가 대상은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고요. 사전 신청자에게는 토론 도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서는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자세한 일정은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독서대전 청년 독서토론 기획팀 전화 063-230-1858번 또는 010-6726-877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기점놀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 개동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24일과 26일에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주 기점놀이에 대한 소개와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구와 북, 소고를 연주하고 길을 직접 다뤄보는 체험에 참여합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와 전수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으로 회차별 선착순 30명 안팎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홍보물에
통해서 하시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고요. 참여자가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전화 063-225-0505번 또는 0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들어보도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치마 러브샤인.

네, FM 93.5MHz죠. 93화라디오 전주원 듣고 있습니다. 연일 경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11시를 기점으로 내려졌다고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록체험 프로그램 함께 만나봐요 전주의 기록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14일까지 전주 시민기록관에서 진행되고요.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소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록물 보존 공간을 둘러보는 시크릿 수장고 탐방과 옛날 기록 재생 기기를 직접 경험하는 네트로테크 체험, 전주의 과거 모습을 만나는 백투더 전주 등입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기록으로 표현해보는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과 세대별 생화 문화를 살펴보는 시대 공감 기록 체험도 마련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지역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전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여행객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고요.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 264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시민기록관 전화 063-281-2934, 063-281-29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친수쉼터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 물과 그늘, 휴식 공간을 갖춘 여름철 친수쉼터를 마련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시간 50분 운영한 뒤 10분간 휴식합니다. 쉼터에는 물을 채운 인공 연못을 비롯해 대형 그늘막과 의자, 냉풍기 등이 설치됩니다. 인공 잔디와 캐릭터 조형물, 대형 풍선으로 꾸민 여름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8월 1일에는 혼성 듀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서 비눗방울 공연과 한궁체험, 풍선 공연 등이 8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전화 063-28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의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요.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의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질까요? 백야, 첫사랑.

네, 배가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전주역이 증축 공사에 따라서요, 기존 전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되고 후면 주차장이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7일부터 전주역 전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하고 모두 382면 규모의 후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면 주차장은 동부대로에서 진입도로와 장제길을 거쳐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는 선상 연결 통로를 통해서요, 전주역 열차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많아졌고요. 또 쉽게 선상 통로를 통해서 이동 가능하시니까 착오 없으시고요.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교통정책과 전화 063-281-2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 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고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 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 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그리고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뜨거운 폭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전주 소식 알아봤습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 여름은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무리해서 무언가를 더 해내기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잠깐씩 쉬어가고요.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마음의 온도까지 높아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부드럽게,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 서로가 조금만 저기에도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다양한 전주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 여러 소식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들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은 8월의 초하를 초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머물고 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신유미라님은 전주 시민이자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요가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유미라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1: 네, 어렵진 않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
1: 아니죠.
0: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요가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인으로 나가셨을 때는 미용인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요가 강사이자 요가 원장이란 말입니다.
1: 네.
0: 어떻게 요가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1: 그때 처음부터 미용을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몰랐죠, 그때는. 네, 30대에 아이를 키우고 둘을 키우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졌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0: 그러면서 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1: 요가를 아이를 키우고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힘든 시기였는데 친구가 요가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이 생겨서 그때 호기심으로 찾아간 게 요가원이었습니다.
0: 지인분의 소개로.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뭐 요가를 할지 뭐 요즘 뭐 피트니스도 많이 하는데 이거 좋다더라 하면 이제 한번 또 같이 나가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지인분의 소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유미라 원장님 적성에 맞으니까 이걸 하신 거잖아요. 맞지 않으면 뭐
1: 그렇죠. 일단 몸도 많이 불편하고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때였었어요.
0: 아이고 일하시니라 또 육아 네. 그런 것 겹쳐가지고
1: 네.
0: 아 그런 분들 우리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머니 세대들. 직장 일을 하면서 네. 또 가사일까지 하는 어머니들은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요가를 만나셨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미로 요가하는 것과 직업으로서도 요가하는 건 다를 텐데
1: 네.
0: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이어질 만큼 뭔가 확신, 뭔가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1: 그렇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지요. 요가를 하면서 내가 몸이 많이 틀어지고 많이 불균형이 됐다는 것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상 무거운 걸 들고 또 한쪽 다리 체중을 실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구나 하는 걸 요가하면서 깨달았죠. 취미생활을 한 20년 가까이를 했던 것 같아요.
0: 아, 직업이 아닌 취미로만 요가를?
1: 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운동. 이제 요가를 하다 보니 운동에 욕심이 생겨서 오랫동안 산악자전거도 타보고 헬스도 해보고 병행을 향하면서 이제 운동에 빠져 있었죠.
0: 네.
1: 그러다 어느 순간 요가가 너무 좋아졌어요. 더 깊게 가고 싶은 생각에
0: 네.
1: 네, 더 깊게 가려면 내가 지도자가 한번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실천했습니다.
0: 요가 하시면서 산악자전거도 하시고 피트니스도 이제 겸하셨는데
1: 일단은 그게 취미였으니까.
0: 아, 취미였으니까.
1: 네.
0: 그런데 해보니까 요가만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지도자가 돼보자 한번 강사 자격증 그렇게 시작하신 거거든요.
1: 네.
0: 아, 자기한테 맞는 참 그 운동 요가를 운동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까, 원장님? 뭐라고 칭해야 되나요?
1: 네, 요가에서는 수련이라고 하는데
0: 수련.
1: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요가도 운동인 거나 마찬가지로 치유도 되고 운동의 목적도 되니까요.
0: 네네.
1: 네.
0: 20여 년간 취미생활로만 해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강사 원장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거군요.
1: 네.
0: 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가한다. 나는 요가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많이 저기 듣는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가하면 요가하시는 분들은 정적일 것 같아. 아니면 채식주의자? 라는 말씀도 들을 것 같고 요가하면 또 이제 명상과 연관되니까 생각이 깊을 것 같아. 이런 좀 주변의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가한다고 하셨을 때?
1: 예,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이 생활에 지쳐서 내가 뭘 좀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또한 급한 성격이었고요.
0: 아.
1: 화를 힘들다 보니까 네. 화를 자주 내었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전혀 이렇게 안 배이시는데

0: 참고 계시나요?
1: 아니요. 많이 변했죠. 네, 이제 제일로 빨리 알아보는 게 가족들이었어요. 네, 엄마가 옛날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네, 엄마가 옛날보다 진짜 느긋해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0: 원래 성격이 이제 바뀌신 거죠.
1: 네, 점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0: 뒤에서도 뭐 깊이 있게 그 나눌 주제이긴 한데, 참, 성격이 원래는 좀 급하시고.
1: 많이요.
0: 많이요?
1: 네, 많이요. 왜냐하면 일 특성상 바쁘다 보니 그
0: 유형
1: 성격도 네,
0: 특성상.
1: 따라가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네.
0: 사람이 태어나서 그 받은 성격도 있습니다만,
1: 그렇죠.
0: 직업 때문에 또 생긴 성격이
1: 네,
0: 있잖아요.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0: 미용이 또, 시간에도 쫓기신 일이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몸의 불균형, 여기저기 안 아플 수도 없고,
1: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척추가 틀어졌던 거를 몰랐어요. 근데
0: 아이고, 아이고.
1: 많이 아프진 않으니까 이제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죠.
0: 저도 가끔 이제 헤어샵 가서 머리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미용하시는 분이 손목에다가, 손목 아대라고 하나요?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괜히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짠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1: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직업이다 보니 나름
0: 아니, 그 참.
1: 무거운 거 들면 아무래도 손목이 많이 어깨 쪽에 기울여지죠.
0: 손목만 그러시겠어요? 보이지
1: 그렇죠.
0: 않는 여기저기 좀 몸이 불편하실 거
1: 다
0: 아니에요?
1: 들어지죠.
0: 그런 걸좀 이제 일 끝나고 잡아주시는 취미 생활을 이제 그분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좀몸 관리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1: 네, 많이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엄마의 성격이 참 편해졌다. 자녀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면 정말, 네. 좋게 긍정적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요가를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몇년 정도 그러면 요가 하신지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1: 저는 말했듯이 취미로 한 20년 했으니까
0: 네.
1: 늦게 요가는 요가로 지도자로 늦게 시작한 거죠. 40대 후반부터 들어갔어요.
0: 네.
1: 예, 중반 후반부터
0: 네네.
1: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이 늦었지만 열정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럼 21년 넘게 지금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요가의 정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뭐 요가에 대한 문외한들이 봤을 때, 요가라는 게 어떤 그 최고 난이도의 뭐 기술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요가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내면에 마음의 평화를 진짜 얻었을 때, 예를 들면 뭐 해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얻었을 때좀 이게 요가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아, 요가의 정점. 실을 동작을 하면서 즐겁진 않아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듦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힘듦을 나중에는 보상이 받아요. 끝났을 때, 휴식할 때 내가 해냈다. 그런 느낌은 받아요. 받는데 이제 한때는 좋은 느낌은 절대 안 들어오죠. 포기 진짜 매번 포기할까? 아, 그만할까? 여기서 딱 멈출까? 그런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요가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끝나고 났을 때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0: 네.
1: 뭐든 천천히 하다 보면 조금씩 몸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딱 정해진 정점은 없어요. 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제 호흡이 좀 깊어지죠. 오래 하다 보면 호흡 속에서 몸이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 정점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한계가 조금씩 넘어간다 했을 때 그때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점이라는 게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어려운 동작을 하나하나 해내갔을 때, 그거야말로 그런 게 정점이다. 원장님, 지금도 어려운 동작 있으세요? 원장님이 하셔도?
1: 당연하죠.
0: 지금도?
1: 그러면요. 예. 한계가 계속 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한계가 또 부딪히기도 해요.
0: 이게 한계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다.
1: 네.
0: 늘 하나의 동작을 내가 성공해도 그 다음 또 동작에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계속 이렇게 좀깨 나가는 거 그런 과정이니까 요가를 수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 어렵네요.
1: 네, 어려워요.
0: 어렵네요.
1: 네, 근데 어려운데 또 어렵게 접근하면 어렵지만 내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내 몸에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0: 말씀 감사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 말씀 잘 주셔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1: 요가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저는 제일 왜잘안 되죠?
0: 어떤 게요?
1: 왜 동작이 잘안 되죠? 그런 질문을 받아요. 동작이 그 과정이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도 하고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내가 그냥 차근차근 접근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가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금 작용을 하면 몸도 따라오거든요. 네, 마음 작용, 내 몸이 따라올 수 있는 게또 요가이기도 해요.
0: 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 마음 작용에 따라 몸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을 쉽게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려운 동작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어쨌든 이걸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면 또안 됐던 동작이 되기도 하고.
1: 그렇죠.
0: 아, 어렵네요. 예, 요가 어렵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곡이 따로 없어서 진행자가 준비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주 야호!
2: 로베타의 I'm Just 듣고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요가를 말하다입니다. 요가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요가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요가면 다 똑같은 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참 다양한 그 장르가 있습니다. 요가에도 요가 종류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3: 네, 요가 종류는 진짜 다양합니다. 네. 예, 창시자들도 많고 마스터님들이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요가 시퀀스도 있고요. 네. 많은데 대표적인 게 또 딱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현대 요가를 빼고 옛날 고전 요가에서는 아시탕가, 하타, 이제 아시탕가에서도 비냐사라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비냐사거든요.
2: 비냐사.
3: 네. 일단 비냐사 요가, 또 인요가. 인요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3: 하타 요가는 제일 처음 인도에서 파생된 요가이기도 하고요. 호흡을 기본으로 호흡을 통해서 하는 요가이기도 해요. 물론 다 모든 요가는 호흡 없이는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지만
2: 네.
3: 일단 원 요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코를 통해서 마시고 코를 통해서 내쉬는 호흡을 쓰는데 아주 깊은 골반 안쪽까지 호흡이 들어갔다 아래에서 위로 코를 통해서 내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멈춘 상태에서 깊은 호흡으로 오래 유지하는 요가이기도 하고요. 내 몸의 한계와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기 좋은 시퀀스라고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하타 요가.
3: 네.
2: 네.
3: 그리고 이제 아시탕가 요가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역동적이고 파워풀하면서 움직임 있는 요가이기도 하고요. 근력과 인내심을 기르는데 최고의 요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오.
3: 예, 비나사 요가도 아시탕가 거의 좀 다르긴 한데 맥락은 다르긴 한데 그 비나사라는 플로우 안에서 요가 아사나 그 요가 동작을 아사나라고 해요.
2: 아사나.
3: 네. 요가 동작을 함으로써 한 시간 수련만 해도요. 우리 땀 흘리는 게 그 러닝.
2: 네, 러닝.
3: 러닝을 한 3시간 정도 했을 정도의 그런 땀을 흘린다고 볼까 많이 흘려요.
2: 비냐사가요?
3: 네.
2: 와.
3: 아시탕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비냐사가 훨씬 더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요가는 근육보다는 몸 깊숙한 곳의 관절과 인대를 이완해주는 부드러운 요가입니다. 네, 스트레칭과 명상에 가까워서 현대인들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에 아주 좋은 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 인요가가요?
3: 네.
2: 아, 이 외에도 참 요가 종류 많더라고요. 그랬죠?
3: 네.
2: 네. 하타 요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TV 보면 이제 한 동작 딱 해놓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런 게 대부분 하타 요가인 거죠?
3: 그렇죠. 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오랫동안 머물러서 하는 동작이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자신에 맞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2: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게.
3: 예.
2: 그리고 아시탕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순서, 그걸 시퀀스라고 합니까?
3: 네.
2: 그 정해진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어서 그 완수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 네.
2: 세계 어디나 똑같다면서요, 그
3: 네,
2: 시퀀스가.
3: 다 똑같습니다.
2: 아, 그럼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시탕가 쭉 하다가 해외여행 갈 일이 있어.
3: 네.
2: 만약 태국이나 어디 미국 갔어. 근데 요가 하고 싶네. 그럼 이제 요가원 가면은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 그렇죠.
2: 시퀀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3: 네.
2: 아.
3: 네, 아시탕가의 장점이기도 해.
2: 아, 그게 아시탕가의 장점이다.
3: 네. 네.
2: 그럼 비냐사도 지금 원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게 비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 네, 이제 비냐사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2: 아.
3: 시민은 비나사를 할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는 비나사를 할 수 있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2: 강사님의 색깔에 따라
3: 네.
2: 아시탄과 같이 이제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3: 네.
2: 이제 원장님이 이런 시퀀스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
3: 네.
2: 아 이걸 지금 원장님이 유미라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혁신동에서
3: 네.
2: 오, 3시간 런닝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1시간 비나사를 하면
3: 네.
2: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너무 네. 힘들 것 같은데.
3: 그렇죠. 이제 이 사람마다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2: 네.
3: 그리고 또 클래스 안에서 하는 거라서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본인이 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게 또 올라와도 되는 겁니다.
2: 그 수강생 분들의 이제 그 레벨에 맞춰서
3: 네.
2: 이제 수업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3: 네네.
2: 네, 감사드리고 뭐 현대식 요가라고 해야 되나 인요가
3: 네.
2: 이런 것도 뭐 도구 사용해서 뭐 이렇게 관절 경락도 풀어주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인요가가.
3: 아 그러기도 하고요.
2: 네네.
3: 네. 네. 아행가 요가라고 도구를 사용하는 또 요가는 또 따로 있고요.
2: 아 따로 또 있고요.
3: 예. 인요가도 선생님에 따라서 또 진행 방법이 또 다르기도 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2: 인요가는 어쨌든 현대식 요가이신
3: 네.
2: 거죠. 전통적인
3: 네.
2: 게 아니라.
3: 네.
2: 네. 참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그 가끔 그 주민 자치 프로그램 보면은 키즈 요가 뭐 또 실버 요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 네.
2: 물론 전통적인 요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뭐 요가 장르가 아니라 좀 맞춤형 요가로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키즈 요가, 실버 요가?
3: 단어 그대로 실버 요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잖아요.
2: 네네.
3: 그래서 안전과 유지를 위한 거예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작은 배제돼요. 완전히.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거나 해야 되는 근력을 보존하며 통증을 안 하는 데 집중합니다. 키즈 요가는 핵심은 성장과 재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2: 아, 네. 아이들이라 네. 신나는 걸 좋아하니까.
3: 그렇죠.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야 하거든요.
2: 네네.
3: 그래서 동물을 흉내내는 등 놀이의 형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바른 척추 성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도 있습니다.
2: 아, 감정 조절 능력?
3: 네.
2: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이다
3: 그렇죠.
2: 게임이다 해가지고
3: 네.
2: 애들 성격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네.
2: 근데 그런데 또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원장님.
3: 네, 그렇죠. 네, 지금도 키즈 요가, 플레이 요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 네.
3: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일단 해먹이라는 천을 통해서 공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역동적이잖아요.
2: 네.
3: 그리고 운동신경이 있는 아이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운동신경 없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2: 많아요.
3: 네.
2: 비만인 아이들도 많고.
3: 네네. 네. 처음에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가 조금씩 접근을 아이들은 훨씬 빨라요.
2: 배운 게.
3: 네. 그래서 놀이처럼 즐기고 또 아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역동적이잖아요.
2: 네.
3: 조금씩 좋아지고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심한 운동은 권하진 않아요. 예, 적당하게 아이들 즐거움을 주면서
2: 네.
3: 몸을 쓰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3: 네.
2: 부모님이 시킨다고 무리해서 막 하는 운동 말고
3: 네네.
2: 그리고 안 다치게
3: 네.
2: 또 재미있게 놀이같이 생각한다면 더 금상첨화할 것 같아요.
3: 네.
2: 그런 의미에서 키즈 요가만 하는 게 없겠네요.
3: 네.
2: 그리고 실버 요가도 어르신들이 저희 이제 그 뭡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3: 네.
2: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시려면 건강 나이가 중요한데 무리하고 막 거친 운동 하시다가 괜히 오히려 다치시면 안 되니까
3: 네.
2: 그런 경우에는 맞춤형 실버 요가만 하는 게 또 없겠습니다.
3: 네. 어르신들도 재밌는 거 좋아하세요. 음악을 틀어주면서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고요.
2: 네네.
3: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냥 모세혈관 관절들 노래를 틀어주면서 풀어주면 그것도 나름 즐거워하십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그 음악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려는 거 깜빡했네요. 그 원장님은 비냐사 그 수업하실 때
3: 네.
2: 음악 이렇게 함께합니까? 아니면 음악 없이 하시나요?
3: 모든 요가는 음악을 다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2: 아, 혹시 어떤 음악들을 틀시나요?
3: 아무래도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
2: 네.
3: 비트 있고요. 조금 약간 다이나믹한 네. 그런 음악을 쓰고 있어요.
2: 아,
3: 또 비나사 음악이 또 따로 있습니다.
2: 아, 따로 있습니까?
3: 네.
2: 아,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몇 번 그 요가의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요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원장님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심신의 변화를 느끼셨을 텐데 어떤 심신의 변화를 좀 만나게 되나요 저희가?
3: 네, 일단 가장 먼저 몸의 공간이 생겨요. 네, 공간이 생기면 굽었던 어깨가 또 펴지기도 하고 척추가 바르게 서면서 숨쉬기가 편해지기도 해요. 네, 늘 찌푸려졌던 몸이 편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도 해요.
2: 네.
3: 일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요가 매트에서 호흡을 하면 조금 마음이 훨씬 더 멘탈이 생긴다고 할까요?
2: 네네.
3: 네. 자유로워지죠.
2: 자유로워진다.
3: 네.
2: 저는 그 요가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저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3: 네, 맞습니다.
2: 요가는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3: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축구, 배드민턴, 야구 여러 운동 취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2: 근데 몸이 중심으로 하지
3: 네.
2: 이렇게 마음까지 뭔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가는 정말 그 한 동작 한 동작을 통해서 또 마음의 평화 안정까지도 연결시켜가는 그 수련이지 않습니까?
3: 네.
2: 그게 좀 더 특별한 것 같아.
3: 네, 맞아요. 몸의 행위가 호흡이 확장이 되거든요.
2: 네네.
3: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것들은 마음과 몸이 같이 갔을 때 단계적으로 몸이 펴지는 걸 느껴지기도 해요.
2: 네. 제가 원장님 오늘 이제 녹음 방송 위해서 스튜디오에 딱 방문하시는데 아 요가를 하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유미라 원장님 나이대가 제가 말씀을 이제 뭐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이대에 비해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제가 깜짝 놀라서 나이를 여쭤봤 거든요. 근데 10년 이상은 젊어 보여서 이게 다 요가의 효과잖아요.
3: 네, 그렇게 봐주시면 그거죠.
2: 네, 네네. 요가를 통해서 심신이 참 건강이 젊어지신 거잖아요.
3: 네.
2: 이야, 참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요가의 힘.
3: 네.
2: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요가 경력이 이제 오래되신 만큼 요가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힘들었던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고 즐거웠던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씩만 혹시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에피소드.
3: 네, 가장 보람됐던 건 즐거웠던 순간 역시 회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불면증으로 몇 년 약을 드시는 회원들도 요가를 시작하면서 원장님 저 어제 약 없이도 잘 수 있었다고 푹 잘 수 있었다고 하고 그때는 진짜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2: 네.
3: 네.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저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2: 네.
3: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매트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매트에 가면 또 힘이 또 숙기도 해요.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결국은 가르치면서 또한 매일 배우는 자 치유 배우고 치유를 받는 셈이기도 합니다.
2: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수강생분들을 치유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수강생분들을 통해서도 또 원장님 스스로도 치유받는 경우도 있으시네요.
3: 네, 많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2: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슬럼프 없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3: 네.
2: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매트 위에 가면 힘이 다시 솟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슬럼프 좀 극복하는 나름의 좀 방법이 있으세요?
3: 일단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2: 오.
3: 강아지들하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2: 몇
3: 순간.
2: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3: 세 명이 세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저도 힘든데 강아지를 케어하는 게 근데 지금은 많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2: 10년 넘게 동반하고 계시다면서요?
3: 네.
2: 진정한 가족이네요.
3: 네,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2: 정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죠?
3: 네.
2: 그 친구들이.
3: 네.
2: 네. 그걸로 또 이렇게 슬럼프 극복하고 있고,
3: 네.
2: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
3: 그렇죠.
2: 그렇죠.
3: 네.
2: 그걸로 극복. 파워 오브 러브. 그렇죠?
3: 네.
2: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요가를 말하다. 이제 마무리할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3: 막상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되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진짜 재미없게 한것 같기도 하고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프리멜로의 퇴근시켜줘 듣고 왔습니다. 원장님은 언제 가장 퇴근하고 싶으세요?
1: 끝나기 전 10분 전이요.
0: 10분 전? 10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렇죠?
1: 10분 전에 꼭 시계를 보게 됩니다.
0: 10분이 가장 도둑이 가. 빨리 퇴근하고 싶다. 빨리 집에 쉬고 싶다. 또 우리 그 사랑하는 그 친구 애견들도 보고 싶고, 그죠?
1: 네.
0: 배도 고프고, 그 10분이 참잘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요가와 전주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요가를 배우고자 하고 또 배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원장님한테 그 요가 수련을 받고 계시는 시민분들은 대개 무슨 이유로 요가를 배우시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 네, 일단 운동을 목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몸이 불편해서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 처방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30% 이상, 그리고 다이어트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체형 교정,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요가는 안쪽 근육이잖아요.
0: 네네.
1: 네, 안쪽 근육에서 채워지는 그 라인을 잡기 싶어서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몸에 핏, 바디 라인.
1: 네.
0: 아, 그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30% 이상이라는 말씀 듣고 제 주변에도 좀그 요가 하시는 분들 몇분좀 연락해서 문의 드렸더니 대부분 몸이 아파서.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아프고 본인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요가를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치료의 목적으로 실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좋아짐을 느끼신대요.
1: 네, 맞아요.
0: 30%나 넘으세요, 그런 분들이?
1: 네.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체형이 많이 변형이 되는 것들이.
0: 예.
1: 네, 그래서, 실은, 교정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교정이 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하는데, 저는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교정이 되고, 또 몸이 편해지니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0: 어느 곳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요가원이 아니라 이제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랄지
1: 네.
0: 어느 이제 피트니스에서 이 몸이 좀 안도 안 좋으셔서 교정되기는 힘드신 몸이라고 해도 요가원에 와서 수련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사례도
1: 네,
0: 있고
1: 있습니다.
0: 포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1: 저도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변하더라고요. 육안을 더 보일 수 있게 몸이 변하고 또 얼굴 표정까지도 변하는 게 진짜 신기해요.
0: 아니 몸 교정되고 몸이 편하면 정말 표정까지 드러나잖아요.
1: 네네.
0: 성격까지 밝아지고.
1: 네.
0: 그러니까 교정이나 체형에 좀 이렇게 틀려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피트니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장님이 하시는 뭐 이런 요가원에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셔야죠.
1: 네.
0: 나아질 수 있으면 뭐든 해보시
1: 그렇죠.
0: 하니까요.
1: 네.
0: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체형이 틀어지는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게 스마트폰도 한몫하잖아요.
1: 그런 거
0: 하루 종일
1: 같아요.
0: 스마트폰 앉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들여다보고 게임 막 하고
1: 네.
0: 그러니까 거북목도 생기고 막 이렇게 어깨도 굽고 허리도 아프고
1: 네.
0: 이런 영향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에 시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같은 게좀 있을까요, 원장님?
1: 네, 동작이야 엄청 많죠. 그리고 목 주변은 어깨.

0: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깨가 많이 움츠러졌거나 골반이 틀어졌을 때도 목신경까지 와요.
1: 아.
0: 네, 거북목도 생기고.
1: 네.
0: 일단은 목도 거북목도 중요하지만 내 어깨, 내가 습관이 항상 굽어져 있는지 아니면 한 다리로 지탱하고 골반이 틀어졌는지.
1: 아, 짝다리?
0: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일단 좋은 동작은 많아요. 마취 자세나 물고기 자세 있거든요.
1: 물고기 자세?
0: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가슴을 들어올려 누워 엎드려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는 자세가
1: 네.
0: 일자모 거북목에도 좋아요.
1: 아, 그 자세 이름이?
0: 마취 자세나 물고기 자세.
1: 마취 자세나 물고기 자세.
0: 네.
1: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0: 그렇죠.
1: 어떤 그림인지 다 나오니까
0: 네,
1: 마취 자세나 물고기 자세가 거북목 등에 좋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 한번 좀 보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간편해요.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요가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겠지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1: 원장님 어떠세요? 아니, 원장님 어떠세요?
0: 볼 시간에 좀 쉴 때도 많아요. 일단 쉬어야지만 에너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도 저는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1: 아, 네. 안 볼 수는 없. 그러니까 보되 좀 적게 보시는.
0: 그렇죠. 네, 적게 보자.
1: 보셔도 고든 자세로 보실 네. 것 같아. 바른 자세로, 그렇죠?
0: 습관이 좀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1: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자주 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0: 네.
1: 바른 자세로 봐라. 그게 필요하잖아요.
0: 네.
1: 바른 자세로 안 보니까 체형이 틀어지는 거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바른 자세로 잘 보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요가 문화 있으세요? 앞으로도? 또 부회장님도 맡고 계시니까 전주시 요가협회.
0: 네. 물론이죠. 일단 요가가 많이 물론 전주는 지금 엄청 요가가 많이 활성화되긴 했어요. 활성화되고 시, 군, 동마다 또 동사무소에
1: 네,
0: 이런
1: 주민자치 프로그램
0: 네네 이런 데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 시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려면 내 몸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쓴 만큼 또 내가 몸을 풀고 또 열어야 되고 맞추는 것보다 써서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내가 몸을 쓸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이제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마 이게 전주시 요가협회에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풍남문 광장이나
0: 네.
1: 경기전 그 앞에 넓은 광장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서 요가인들 모이셔가지고 요가 퍼포먼스 그런 걸 하면 참 어울리고 이제 한옥 분위기랑 요가가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해보셨나요?
0: 네.
1: 아, 해보셨어요?
0: 네.
1: 아, 어떤 행사로 혹시?
0: 저희 이제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1: 네네.
0: 그 한옥 성당이죠? 어디 성당?
1: 전동성당.
0: 그 네. 앞에서 또 해보고
1: 오~
0: 이런 시민센터 그 야외에서도 해보고요.
1: 네네.
0: 좀 그거 다양하게 했던 것 같긴 해요.
1: 아, 하고 계신 분님이?
0: 네.
1: 그런 게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요가와 전주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좀 어울려서
0: 네.
1: 제가
0: 아까 한번... 말씀했던 주제 그대로 요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기도 해요.
1: 그리고 전주시 요가협회에서 매년 한 번씩 중요한 행사 하신다면서요.
0: 네.
1: 소개 한번 예.
0: 예, 전주시 요가협회 요가협회에서 요가 말라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 요가 말라?
0: 네.
1: 말라라는 말은 무슨 요가하지 말라?
0: 요가인의 행사죠.
1: 네.
0: 근데 이제 요가인의 행사인데 시민과 같이 동참하면서 요가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또 많이 알리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매년 1회씩?
0: 네.
1: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매년 다른 곳인가요?
0: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장소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1: 네.
0: 맞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요가 말라
0: 네.
1: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즐겁게 달려왔는데 벌써 마치할 시간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함께
0: 네.
1: 원장님.
0: 네.
1: 출연 그 원장님에게 요가를 배우고 싶은 시민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0: 내가 사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곳이 좋다고 봅니다.
1: 아, 요가하기에는?
0: 예, 예. 네네. 걸어갈 수 있는 곳. 내가 편안하게 걸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최고의 운동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원장님 그 혁신동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럼 혁신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원장님 이제 하시는 요가원으로 가려고 하면 혁신동 어디라 근처라는 정도 좀 아셔야 하잖아.
0: 아, 네.
1: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직접 광고를 못합니다만 네. 어디 근처에 가면 갈 수 있나요? 주민센터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0: 대방 아파트가 있어요.
1: 네.
0: 네.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1: 아, 그 근처에 있습니까?
0: 네네.
1: 몇 층?
0: 3층이요.
1: 3층. 크게 써 있습니까? 땡땡 요가원이라고?
0: 네.
1: 아, 3층. 네. 가시면 유미라 원장님 만날 뵐 수 있습니다. 자,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요가를 사랑하는 유미라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주시 요가협회 좋은 그 행사일과 한번 또 알려주시고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요가 강사 유미라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인 다양성을 바라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먼저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39도,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차 안에 계신 분도, 일터에 계신 분도, 또 집에서 더위를 견디고 계신 분도 오늘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물도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괜한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내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뜨거워도 우리의 말과 마음만큼은 시원하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일상에 잠시 쉬어갈 그늘이 되어드리는 방송 935 라디오 전존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네, FM 93.5MHz 구상라디오 천준 183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뜨거운 도심을 잠시 벗어나 푸른 바다와 아주 신선한 선선한 밤바람을 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여름 휴가철일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로 여러분들 시원한 곳으로 많이들 가시고 또 제주도들 많이들 가시죠. 제주도의 푸른 밤 보고 시원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시작할 때 굉장히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너무 덥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영남 지방, 울산, 부산 이런 곳은 연일 39도, 뭐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한낮에 뭐 해운대에서는 뭐 낮에 그보다 더 뜨겁게 뭐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계가 고장날 정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극한 폭염이죠. 그리고 뭐 열대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며칠 정도였는데 지금 뭐 일주일 넘어가고 최장 뭐 13일, 2주 이렇게 되고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최장 열대야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정말 많이 더워졌죠. 최근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름이 예전에 전주도가 덥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버텼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뭐 낮은 뭐 뿐만 아니라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에어컨 없이 보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에는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내지 못했다고 마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잠시 몸을 식히시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그늘에서 자주 쉬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날 뜨겁지만 시원한 숲에 가셔서 시원한 숲의 공기 그리고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었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보다 많이 덥지? 잠깐 쉬어가자 라는 그런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주온도 여러분 곁에서 조금은 시원하고 조금은 다정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음악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이어서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것 같아요. 네. 한여름이라고 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늦은 밤의 산책, 뭐 차가운 수막 한 조각 같은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올여름은 뭐 낭만을 느끼기 전에 정말 덥다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덥다, 뜨겁다, 뭐. 낮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쉬 가시지 않죠. 뭐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작은 꿀 같은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선풍기 앞에서 또는 에어컨 앞에서 하는 바람, 그리고 반가운 사람과 나누는 그런 짧은 안부, 그리고 시원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듣는 노래 한 곡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작은 꿀 같은 그런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덥고 힘들더라도 뭐 사소하지만 시원한 순간 하나쯤은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꼭 물을 챙겨드시고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우면 조금씩 쉬었다 가시고 잠깐이라도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는요, 매주 일요일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다양한 라디오 드라마, 스포츠, 음악, 문화, 그리고 지역의 소식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체지방률이 남성 20%, 여성 28% 이상인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의 전주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체지방률이 높은 시민을 우선 선정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여자들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 교육과 식사일지 점검을 받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등 단체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고요.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혈액 검사와 체성분 측정이 진행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 자원, 유휴 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가치와 로컬 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고요.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고요.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1: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0: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 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한은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중 접수 기간은 7월과 8월이고요.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 이참여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참여 예산 제한도 받습니다. 접수 기한은 8월 4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청년정책 누리집 청정지대나 전주시 통합 신청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정착과 가족친화 환경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혁신 시민정책 제안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시 인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전주시 기획예산과 063-281-204번, 청년 참여 예산은 063-281-8718번, 인구혁신 시민정책 제안은 063-281-867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지겠습니다. 윤마치 초록.

네, 윤마치 초록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출신 고 조성만 열사의 삶을 조명한 음악극이 열립니다.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8월 8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음악극 한 청년의 마지막 편지 그렇게 통일의 문을 두드렸다를 공연합니다. 김제 출신인 조성만 열사는 1988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과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을 촉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됐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이 주사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 열사의 삶을 음악과 연극, 영상으로 재구성해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루트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빗소리 합창단도 무대에 함께 합니다. 공연 제작비 마련을 위한 천인 추진위원도 7월 30일까지 모집하고요. 개인은 5만 원, 단체는 10만 원 이상 후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사항은 사단법인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화 063-231-06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함께 운영할 자원봉사자 80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전주 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1호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강연과 전시, 체험, 북마켓 등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행사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환경 정리 등을 맡게 됩니다. 활동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8시간이고요. 하루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일 연속 참여자도 환영합니다. 활동자에게는 하루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원봉사자 모집을 검색해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4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독서대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책을 매개로 청년들이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2026 전주 청년 독서 토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주 하동마을 내 향교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선정 도서는 모드리안 작가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입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 상처와 분노, 마음속 공허함 등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참가 대상은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고요. 사전 신청자에게는 토론 도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서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자세한 일정은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독서대전 청년 독서 토론 기획팀 전화 063-230-1858번 또는 010-6726-877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기점놀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 개동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24일과 26일에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주 기점놀이에 대한 소개와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구와 북, 소구를 연주하고 길을 직접 다루는 체험에 참여합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 전수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으로 회차별 선착순 30명 안팎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홍보문에
통해서 하시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고요. 참여자가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참여가 확정된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 전화 063-225-0505번 또는 0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들어보도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치마 러브샤인.

네, FM 93.5MHz죠. 구상화라디오 전존 듣고 있습니다. 연일 그 경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환경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11시를 기점으로 내려졌다고 안전 문자 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록체험 프로그램 함께 만나봐요 전주의 기록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14일까지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진행되고요.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기획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고요.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 264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시민기록관 전화 063-281-2934, 063-281-29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친수쉼터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 물과 그늘, 휴식 공간을 갖춘 여름철 친수쉼터를 마련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시간 50분 운영한 뒤 10분간 휴식합니다. 쉼터에는 물을 채운 인공 연못을 비롯해 대형 그늘막과 의자, 냉풍기 등이 설치됩니다. 인공 잔디와 캐릭터 조형물, 대형 풍선으로 꾸민 여름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8월 1일에는 혼성듀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서 비눗방울 공연과 한궁체험, 풍선 공연 등이 8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전화 063-28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8월 8일에는 꽃심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요.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의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곡 듣고 계속 이어질까요? 백야, 첫사랑.

네, 배가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역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전주 역이 증축 공사에 따라서요. 기존 전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되고 후면 주차장이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7일부터 전주역 전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하고 모두 382명 규모의 후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면 주차장은 동부대로에서 진입도로와 장제길을 거쳐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는 선상 연결 통로를 통해서 전주역 열차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많아졌고요. 또 쉽게 선상 통로를 통해서 이동 가능하시니까 참고 없으시고요.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교통정책과 전화 063-281-2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고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리,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그리고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으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부산물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뜨거운 폭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전주 소식 알아봤습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 여름은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무리해서 무언가를 더 해내기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잠깐씩 쉬어가고요.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마음의 온도까지 높아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나 자신은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 서로가 조금만 저기에서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다양한 전주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 여러 소식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들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은 8월의 초할 초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머물고 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국사방 라디오 전주훈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전주 영화의 거리, 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비들과 지열이 함께하는 날씨는 더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관리, 몸관리 잘하시면 핫한 이 계절을 잘 견디시기 바라며 오늘의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사량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였습니다. 둘째 오빠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오빠와 모습이 많이 닮았다는 이유와 총명하다는 이유로 남장을 하고 유학을 대신 갔던 자은이 금성으로 돌아와 여러 살인 사건과 갖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왕에게 월지에 초대된 자은은 왕의 선택을 받아 왕의 매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정희랑 작가의 금성으로 돌아오다는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매하셔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역시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다섯 번째 책,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어져 내려오는 여자의 일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 오정희님은 밝은 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생지를 빌려 삼천이로, 세비로 서로를 부르며 함께 한 세상을 살아냈던 두 여성의 만남은 우정, 자매의 사랑이라는 언어를 넘어선 근원성, 어쩌면 목숨과 목숨의 얽힘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가 없이 그리고 정다운 마음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속삭인다.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아프고 서럽게 살아낸 목숨의 이야기들은 노래가 되어 풀려나오고 읽는 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그 실타래의 한 끝을 잡고 자신이 갇혀있던 상처와 혼돈과 환멸과 슬픔에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미궁에서 비로소 빠져나온다.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은 더 큰 슬픔의 힘이리니 작가가 창조해낸 특별한 공간, 희령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학동네 장편소설 최은영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는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소설집 쇼코의 미소, 내게 무례한 사람, 짧은 소설 애쓰지 않아도가 있습니다. 허균 문학작가상, 김준성 문학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다산 문학상, 제5회, 제8회,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밝은 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리고 작가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밝은 밤 1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나는 희령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사찰에서 나던 향냄새, 계곡의 이끼냄새와 물냄새, 숨냄새, 항구를 걸어가며 맡았던 바다냄새, 비가 내리던 날 공기 중에 퍼지던 먼지냄새와 시장 골목에서 나던 과일이 썩어가는 냄새,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한의원에서 약을 다리던 냄새. 내게 희령은 언제나 여름으로 기억되는 도시였다. 희령에 처음 간 건 10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열흘 정도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줬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에 있는 사찰에도 가고 집 근처의 바닷가에도 갔다. 시장에서 갓 튀긴 팥도넛과 꽈배기도 먹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머니의 친구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어린 내 눈에 희령의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본 희령의 밤하늘이다. 나는 그때 은하수를 맨 눈으로 처음 봤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가 울렁거리고 간지러웠다.
희령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돌보려 하는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다시 희령에 내려가던 날 32살의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폭설이 내리는 2017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희령 전문대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본 건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의 일이 끝나던 시점이었고 갈 곳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와 장롱, 책상, 세탁기, 식탁, 카펫, 그의 손길이 닿았던 속옷과 식기를 전부 버렸다. 6년을 산 집이었기에 물건은 계속해서 나왔다. 이사 당일까지 쓰레기통 봉투 몇 개를 더 채우고서야 끝이 났다. 희령으로 떠나기 전날에야 인터넷으로 희령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다. 희령은 서쪽으로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맥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해안 저지대에 농경지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같은 도의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인구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춘천을 지날 때쯤에 눈이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세서 작은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희령까지 가는 동안 숨을 고르기 위해 번번이 휴게소에 들러야 했다. 평소에는 멀미를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어서 쉽게 어지러움을 느꼈고 속이 메스꺼웠다. 서울을 떠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희령의 관광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짐도 풀지 않고 창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물새 몇 마리만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밝은 등을 단 어선들이 줄지어 조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선에 달린 등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잠을 이어자지 못하던 때였다. 그날도 몇 번이고 자다 깨달을 반복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커튼을 열자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를 물들이는 해의 붉은 빛이 객실까지 밀려 들어왔다. 나는 말을 잃은 채로 해의 일주를 지켜봤다. 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나는 앞으로 희령에서 살 집을 알아봤다. 총 5군데의 집을 봤는데 처음에 봤던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20년 전에 준공된 2동짜리 북도식 아파트로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다. 내가 본 집은 5층이었다. 도배장판을 새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멀리 바다도 잘 보이고 볕도 잘 들었다. 이사를 하려면 3주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희령에서의 첫 3주 동안은 호텔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즈음 눈이 많이 내렸다. 근처 군부대 군인들이 제설용 삽을 들고 곳곳을 다녀야 할 정도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희령의 눈은 잘 녹지 않았다. 작은 지방도시여서
차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고 눈이 기어대는 속도가 느렸다. 흰빛이 사람을 압도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한 번은 폭설이 그칠 무렵 눈 덮인 논가 국도를 달리다가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쉬기가 어려워 갓길에 잠시 자리 세워둔 적도 있었다. 마음의 보호대 같은 것이 풀어진 기분이었다. 덜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사라진 것 같았다. 전문대에 첫 출근을 한 날 결혼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예전에 한번 했었다고 답하고는 더 설명해 달라는 눈빛을 잃고 작년에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뛰었고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다. 퇴근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을 열면 파도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을 듯 추운데도 누운 채 파도 소리를 들은 날도 있었다. 창을 닫아야 하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다.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입이 말랐다. 거울을 보면 등이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린 데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짧은 단발로 잘랐지만 그런 내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지기만 했다. 지우와 전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지우는 해가 질 무렵이면 전화를 해주었다. 지우는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욕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 개새끼는 참 뻔뻔해. 지우는 내 전 남편을 개새끼라고 불렀다. 걔가 왜 욕이 됐을까? 나는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는 개새끼라는 말은 개의 새끼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개는 가짜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 가짜 자식을 뜻하는 멸칭이라고 했다. 지우는 거기까지 설명하더니 나쁜 말이네 라고 말하고는 앞으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더니 개새끼, 미친놈, 시발놈. 어느 것 하나 쓸만한 말이 없네. 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치졸하냐고 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식으로밖에 욕을 못 만드느냐고 했다. 참신한 욕이 필요해. 분이 풀리는 욕이 필요해. 그것이 지우의 결론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개새끼라는 단어를 종이에 펜으로 써보았다. 개새끼. 어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로 그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강아지를 떠올렸다.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의 바짓자락에 붙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왜 개새끼라고 하나? 개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해주니까. 때려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드니까. 복종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도리어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사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개새끼라는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이사 당일 자동차 뒷좌석에 내버려뒀던 짐을 새 집으로 날랐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과 식기류, 책과 노트북, 전체 만원경,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아파트는 도시의 서쪽인 고지대에 자리했다. 아파트 정문 근처에는 농협, 마트가, 후문 쪽에는 등산로, 초입이 있었다. 마트 옆에는 마당을 밭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몇 채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개천이 흘렀다. 아파트 북쪽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와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 걸어가면 해변이 나왔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둥글고 검은 바위가 있어 거북이 해변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했다. 해변 앞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횟집과 조개구이 식당이 많았지만 겨울이라 주변이 한산했다.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희령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산 기분이 들었다. 희령은 조용한 곳이었다. 서울에서 살던 내게 희령의 조용함은 가끔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의 나는 사람이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서울에서처럼 친구와 한참 얘기하고 싶기도 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가깝고 끈끈해서 속까지 다 보여주고 서로에게 치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했다. 나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는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추우면 창문을 닫고 목이 마르면 물을 따라 마시는 내가 보였다. 여전히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도 예전처럼 몸을 쥐어짜며 울지는 않는 내가 보였다. 2시간, 3시간을 이어질 수 있는 내가 보였다.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었다.

오늘 밝은 밤 전날이었는데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간 방송 전주협의음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낭녀 베스트셀러를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이다미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